시간 오면 그럼 돌아가. 내가 그러면 걸어. 왜냐면 내가 그러면 걸어. 서버풀까지 서버풀. 그래야지. 서버풀이야. 넌 서비니야. 내 마음 걸어. 사세 오크라 예프라우세 어서 사비 제컵 어서 예프라우 제컵이요 예프라우 제컵이요.